0: 난 그 바로
1: 알라호 아크바르
0: 알라호 아크바르
1: 알라호 아크바르
0: 알라호 아크바르
1: 알라호 아크바르
0: 알라호 아크바르
1: 알라호 아크바르
0: Allahu Akbar.
1: Allahu Akbar.
0: Allahu Akbar.
1: Bismillahi r-Rahman r-Rahim.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الرحمن الرحيم مالك يوم الدين إياك نعبد وإياك نستعين اهدنا المستقيم صراط الذين أنعمت عليهم غير المغضوب عليهم ولا الضالين